다 랑가의 아들의 맞아 힘이네. 아삼마다 아들약. 애 지위대 후스모네 아들이. 칸돌로네 사투조네 아들이. 오 나비가 함다베. 헤드 세베. 에라스는 이래도 메이크 마마 하드웨트 프로게나 아들의 갈라. 애 아들. 오 마와 마트크 끌라 마갱 애트리갱. 아이 때 아니깐 칸돌로에 그 발랑인나 망 아들이 다만. 마마 칼루트린. 나막 네. 헤베이 아들이 피리치 히닥. 발아기는 있나. 헤베이 오버 나왔다가는 나도 발아기는. 오 오버 나왔다가는 나도 발아기는. 사만일 파르멘 네하트 비시컬은 너에게 맞다게약. 아하사이 무한다에 그다음 외나야이. 로켓 펜은 액시티 제디하 니한데브 발아기는 인들에 뛰어나도야. 에크 마하사키아 때 카바다왔. 아이 타무나 원에 케네게 마트케 히테 코나쿠 투르루 카르게나 베겐 하바야나 보트투크 후스막 타르메테 사할루엔 히테 바르 무후데테 무후 케라라 아이 키시 다카 하무나 원 에 아드르니 루아 사메넬 발레메 나드 비시컬라 다만나 오야 다바스 카사르테 쿠츠하야 갓타레 에트 무후데테 풀루안 데 랄아트르테 베투노 칸드루 아이 베르레테 노게네 인나 ಹುಲಗಿಟ್ಟು ಪುಲುವಂದ ಅತೀತೆ ಸುವಂದ ಆಯತ್ ಹಿತರ ನೋಗಿನ ಇನ್ನ ಕ್ಷಿತಿಜೇಟ್ ಪುಲುವಂದ ಎಕತು ನವನ ಆಸತ್ ಮುಹುದತ್ ಹೆಮದಾಮ ವೆನ್ಕಿರತ ಬನ್ನ ಮೀಟ ವಸರ ಹತ್ತಲಿ ಸಾತಕಟ ಪೆರ ಗಾಲ್ ಮಹಾ ಮೋದರತಿ ಮೇ ಜೀವಿತೇಟ ಪನ ಲೆಬುನು ಮಟ ಮುಹುದಗಿ ಅನನಿಕಮ ನಿಲ್ಪಾಟ ಜಲಕಾಂದಾಗ್ನೇವೆ ಏಮಗೆ ಉಪತೆ ಮತಕೆಯ ದಕ್ಕನು ಪಲಾತೆ ಸುಲಂಗಿಂಗ್ ಹಿತರ ಕಾವ್ಯದನು ಹುರು ಪುರುದು ಕಮಾಯ್ ರಲಹಾಂಡ ಆತರ ಸೆಗುನು ಮಗೆ ಜೀವಿತ ನೊಲೆಯು ಕಥಾವಾಯ್ ಏನಿ ಸಮವೆನ್ನತಿ ಜೀವಿತ ಕೊತ್ತನೆಕ ಸಿಟಿಯ ಮೋಹದ ಲಂಗಟಿಗೆ ಹಮ ಮೋಹತಕ ಮಗೆ ಹಿತ ಅತೀತೇಟ ಅವಿತಗೆನೆ ಅನ್ನೆ ರಲ ಕವಿತ್ ವರಳ ಸಿಪಗಿನ ಆಪೋ ಹೆರಿಯನ ಹಮ ವಾರೇಕ ಮಟ ಮತಕ್ ವೆನ್ ಆದರೆಯನ್ ಲಂಗಟ ಅವಿತ್ ಕಿಸಿವಕ್ ನೋಕಿಯಾಮ ಮಗೆ ಜೀವಿತ ನೇತರಿಗೆಯ ಏ ಅಹಿಮಿ ಮನುಷ್ಯ ඉතින් කියන්න සමනල පාලම මට කොහොම අමතක කරන්නද ඒ පාලමෙන් එහාට විසිකර දමන්න උත්සාහ කළ කෙනෙක්ගේ මතකයක් විතරක් නෙවෙයි මගේ හදවතේ එක යුගයක්ම ජීවත් වූ ආදරයක හැවනල්ල අදටත් මුහුද දිහා බලාගෙන හොයන්නේ මං එයාව එයා එක ජීවත් වුණු අතීතයේ ඒ මනුස්සයා කාලය ගෙවිලා ගියන් රළ දහස් ගණනක් ඇවිත් වෙරළ සිපගෙන ආපහු ගිහින් ඒත්